0: 내버사디 이만한 도리감마 버시지나래 도리야 도리형아 이나가
1: 이가면은 도리감은 닭이오 아왜 소집으로 나로래 버리가면은
2: 팀으로 어서서 팀으로 벌컥 버려 안돼 담 버리지 그렇게 이나났대
0: 그렇게 이나마 작은 소들로리 건지면 건지야 버사오
2: 이나 이나 이나